5월 2일 시정부 시장이며 시범국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5일 연휴 종점 영역 안전 생산 및 당직 근무 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최저선 사유를 튼튼히 수립하고 안전 생산 책임을 짊어지며 당직 근무 조치를 세밀하게 시달하고 안전 우환을 검사 해결하는 것으로 안전 발전의 최저선을 수호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이 평안하고 상스러운 명절을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선으로 시 응급관리국, 복만당 양로원, 현대백화, 해산물거리, 삼국계 계리 주제 상업거리 구역 개조 대상 현장, 창성 기체 제조 유한회사, 희안 호텔, 고속도로 입구 등지에서 연휴 응급 당직, 소방 안전, 건설 현장 시공, 호텔 안전 관리 등 상황에 대해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속지 부문, 기업 3자의 안전 책임을 엄격하게 시달하고 사업 사슬을 층층이 다지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상업무역, 문화, 관광, 양로 봉사, 교통, 소방 등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사 정돈을 전개해 안전 우환을 절실히 제거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시공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작업 과정을 규범화하며 현장 관리 통제를 강화해 대상 시공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휴 기간 24시간 전담 근무와 지도 일꾼 당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 연락이 원활하고 직책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 대응 체계를 건립 건전히 하고 돌발 사건 응급 대비책을 최적화하며 응급 역량과 물자를 충분히 확보해 신속한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보 보고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해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발견 처리,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일선 당직 인원은 후방 보장을 잘해 연휴 기간의 안전과 안정을 전력으로 지켜야 합니다. 리조휘, 진철 등이 상출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추는 우리나라 동북아 개방의 교두보로서 올해 이래 지속적으로 개방 활력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훈춘시의 수출입 무역액은 98억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10.8% 성장했습니다. 각 통상군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협력하면서 신선 해산물 무역, 청정 에너지 수입, 상품차 수출, 출입국 인원, 다국 전자 상거래 5개 영역을 함께 발전시키고 수출입 각항 업무가 다방면에서 성과를 내면서 통상국 경제 번영 발전에 생동한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북향 개방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변 뉴스 보도입니다. 연변 예룽 기동차 평가 유한 회사에서 기자는 분망하고 질서 있는 수출 전경을 보았습니다. 한대한 대의 상품차가 출발 준비를 마친 가운데 사업 일꾼들이 차량별 정보 대소, 서류 검사, 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모든 절차가 엄격하고 세밀하며 규범적이고 고효율적이었습니다. 연변 예룽 기동차 평가위원회사 3일권에 따르면 모든 주문서는 러시아 고객이 기업에 주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전국 범위에서 양질의 믿음성 있는 차량을 선별하고 차량 정보가 러시아 고객의 확인과 동의를 거친 후 일련의 통관 절차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도로 운송을 통해 러시아 경내로 운송합니다. 수출 차량은 주로 국산 브랜드, 및 국산 합작 브랜드의 160마력 이하 차종을 위주로 합니다. 올해 1분기 해당 기업에서는 차량 528대를 수출했으며 무역액은 3,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1회 훈춘 통창군은 국산 상품차를 러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중요한 전면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1분기 훈춘시 중고차 수출은 2,013대, 화물 가치는 2억 4,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21.5% 성장했습니다. 승용차부터 상업용 운송차까지 각종 양질의 국산 자동차가 훈촌의 대러시아 통상부를 통해 신속하게 통관돼 해외로 수출됐는데, 이는 훈촌 통상

전국 경제의 활발한 발전이 생동한 축소판으로 됐습니다. 청정 에너지 수입 성적표도 괄목할 만합니다. 훈촌 통상구에서 길림성 홍흥 에너지 유한 회사를 거쳐 수입되는 LPG, LNG 등 청정 에너지를 가득 실은 운송 차량들이 질색의 현장에 진입합니다. 삼일꾼들은 서류를 엄격히 대서 확인하고 화물을 검사하며 규범적으로 하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 에너지는 훈촌에 도착해 집산된 후 다시 전국 각지로 운송됩니다. 홍흥 에너지의 고효율 수입은 신에너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동한 묘사입니다. 올 들어 훈촌시에서 수입한 청정 에너지는 10만 4,500톤으로 무역액이 3억 6,3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32.2% 증가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통상구가 협동 연동해 고효율로 LPG, LNG 등 에너지의 순조로운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구역 에너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고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훈촌은 이미 동북의 중요한 청정 에너지 수입 집산 중심으로 됐습니다. 에너지와 상품차 수출입의 눈부신 성과 외에도 훈촌 통상구의 특색 우세 산업인 신선 해산물 무역 또한 지속적으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훈촌시에서 수입한 신선 해산물은 2,203톤으로 무역액이 3억 4,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킹크랩 등 고품질 해산물이 끊임없이 수입되면서 조원 유통, 도매, 음식 등 전산업 사슬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해산물은 통관 녹색 통로를 통해 도착 즉시 검사 즉시 통관을 실현했는 바 수익 규모와 성장 속도는 동북의 첫자리, 전국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국 전자 상거래 영역 또한 다방면 돌파를 이룩했습니다. 올해 1분기 훈촌 다국 전자 상거래 수출입 무역액은 57억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97.35% 성장했습니다. 다국 관광, 상거무역, 소비 등 쌍방향 소통이 갈증 활발해지면서 문화 관광과 경제 무역의 심층 융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 들어 훈촌 각 통상구에서는 다방면 돌파, 전면 향상의 강력한 추세로 개방형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주동하고 동북아 개방협력 중추에 독특한 우세와 강대한 활력을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통관 편리화 개혁을 심화하며 대외 경제무역 합작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또한 통상구 경제와 문화 관광, 상업무역 산업의 심층 융합을 주동하고 동북아 개방 합작 중추의 자원을 끊임없이 제고해 우리나라 변경 개방의 고품질 발전에 훈춘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절 연휴 여객 유동량이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훈촌 와스터구 환락섬, 훈촌 현대 백화 등 핵심 상권과 훈촌 해산물 거리는 인기가 넘치고 질서 정연합니다.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절실히 보장하고 관할구역 사위치한 대국면의 안정을 수호하고자 훈촌시 공안국에서는 경찰력을 동원하고 일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진남세계의 책임과 담당으로 명절 안전의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광범한 군중들의 평안하고 상서로우며 질서 있는 연휴를 전력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공안국 신안파출소에서는 해산물 거리에 상가가 밀집되고 관광객이 집중된 실제 초점을 맞춰 경찰력을 정밀하게 포치하고 민경을 조직해 전문 안전검사 행동을 전개해 각종 안전 우환을 전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민경들은 관할구역 해산물 포장마차, 수산물 상점 등 경영 장소에 깊이 진입해 소방 안전시설 배치, 전기, 가스 사용 규범 시달 등 상황을 종점적으로 검사 확인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 우환에 대해서는 당장에서 시정하도록 독촉하고 현장에서 상인을 지도해 응급처리 기능을 장악하도록 하면서 상인들의 안전 주체 책임을 전력으로 다지고 경영 안전의 방어선을 절실히 구축했습니다. 연휴 기간 상권의 인파 집중 치안 특점에 비추어 훈촌시 공안국 특수경찰대대에서는 경찰력을 과학적으로 총괄하고
립체화 술라 예방통제 기제를 가동해 군중들의 출량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했습니다. 독수경찰 대원들은 제식 장비를 착용하고 차술라, 도하기 도보술라의 결합 모식을 취해 끊임없이 술라를 전개해 치안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제거하는 한편 현장의 인파를 소통시켜 혼잡 압사, 절도 등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비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1절 기간 훈춘시 새시대 문명실천 선전교육중심에서는 문화로 민심을 적시고 자원봉사로 변경도시 따뜻하게를 주지로 문화혜민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활동은 문화공연, 무형문화유산 전시, 미식시식, 농특산물 판매 등 다원화 형식을 통해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도착하자마자 훈춘의 온기를 느끼고 당풍해운, 다채 훈춘의 독특한 매력을 감수하도록 했습니다. 오전 10시 친근하고도 특색 있는 문화공연이 훈후 고속도로 훈춘 출입구에서 상연됐는데 고속도로를 금방 내려 휴식을 취하던 운전자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장 옆에는 문화자원 봉사점이 일렬로 마련됐습니다. 특색 미식구역에서는 달콤한 막걸리 등 민속 미식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었고 농특산물 판매구역에는 입살, 목이버섯, 꿀 등 현재 양질 제품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전시구역에는 정교한 전지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는데 오가는 군중과 관광객들은 몰입식 관상체험으로 전통문화 풍채를 만끽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춘시 새시대 문명실천 선전교육중심에서는 고속도로 입구, 고속철도역, 종점 풍경구 등 인파가 집중된 장소에 자원봉사점을 설치하고 문화, 미식, 농산물 등 자원을 통합해 문화혜민, 자원봉사와 문화관광보급을 유기적으로 결부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몰입식으로 당풍혜운의 독특한 풍채를 감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절 연휴 기간 공천단 훈춘시위에서는 붉은 넥타이 해설원을 조직해 자원해설 봉사를 전개했는데 아이들의 마음과 언어로 역사의 온도를 전달하고 청춘의 힘으로 훈춘 이야기를 들려주어 연휴 문화관광에 선명한 홍색 바탕색을 도했습니다. 오대진 국도수복기념관에서 단정한 교복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꼬마 해설원들이 꼿꼿한 자세를 하고 아직 어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발걸음을 멈추고 경청하는 관광객들에게 오대징의 애국 장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경청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감수하고 정신을 깨달으며 훈춘 변경 역사의 심오한 내포를 깊이 체득했습니다. 훈춘 실크로드 발해 고진에서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은 침착하고 자신감 있으며 인내심이 있고 세밀하게 관광객들이 제기한 각종 문제의 직면에 명확하게 대답하고 상세히 해답해 줌으로써 양호한 지식 비축과 정신 풍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동 전개 공천단 훈춘시위에서는 관련 부문과 연합으로 붉은 넥타이 해설원에 대해 체계적인 양성을 진행해 오대징의 역사 사적, 발해 고진의 문화 내포 등 방면을 둘러싸고 꼬마 해설원들이 역사 문맥을 더욱 잘 전달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훈춘시 문화관광 소비가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는 가운데 특색 미식이 각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 우세를 바탕으로 해산물의 깊은 풍미와 불고기의 불향이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면서 훈춘의 휴일 소비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심이 되자 해후 훈춘 해산물 거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양옆의 상가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고 숯불 향이 바람을 타고 퍼지고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면서 변경도시의 휴일 미식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 했습니다. 중로조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한 훈춘은 킹크랩, 대게, 털개 등 심해 해산물이 더욱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고기를 대표로 하는 꼬치구이 기술이 대대로 존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숯불 위에서 구워지는 동안 고기의 풍미와 양념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수많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관광객들의 식사 체험을 보장하고도 요식업 상인들은 사전에 식재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봉사를 최적화하며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봉사 인원을 새로 증가해 식재료의 품질과 위생 안전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여,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5.1절 연휴종점영역안전생산및당직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올해1분기珲春시의수출입무역액은98억원에달해동기대비 110.8% 성장했습니다5.1절에도일터를지켜전문아닙니다오늘은珲春시공안구경찰의힘으로명절의평안을수호하고있다는내용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아래에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2일

전시의 수출입 무역액은 98억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10.8% 성장했습니다. 각 통상군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협력하면서 신선 해산물 무역, 청정 에너지 수입, 상품차 수출, 출입국 인원, 다국 전자 상거래 5개 영역을 함께 발전시키고 수출입 각항 업무가 다방면에서 성과를 내면서 통상국 경제 번영 발전에 생동한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북향 개방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변 뉴스 보도입니다. 연변 예룽 기동차 평가 요한 회사에서 기자는 분망하고 질서 있는 수출 전경을 보았습니다. 한대한 대의 상품차가 출발 준비를 마친 가운데 삼일꾼들이 차량별 정보 대소, 서류 검사, 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모든 절차가 엄격하고 세밀하며 규범적이고 고효율적이었습니다. 연변 예룽 기동차 평가요한회사 삼일꾼에 따르면 모든 주문서는 러시아 고객이 기업에 주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전국 범위에서 양질의 믿음성 있는 차량을 선별하고 차량 정보가 러시아 고객의 확인과 동의를 거친 후 일련의 통관 절차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도로 운송을 통해 러시아 경내로 운송합니다. 수출 차량은 주로 국산 브랜드 및 국산 합작 브랜드의 160마력 이하 차종을 위주로 합니다. 올해 1분기 해당 기업에서는 차량 528대를 수출했으며 무역액은 3,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1회 훈춘 통상군은 국산 상품차를 러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중요한 전면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1분기 훈춘시 중고차 수출은 2,013대, 화물 가치는 2억 4,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21.5% 성장했습니다. 승용차부터 상업용 운송차까지 각종 양질의 국산 자동차가 훈촌의 대러시아 통상구를 통해 신속하게 통관돼 해외로 수출됐는데, 이는 훈촌 통상구 경제의 활발한 발전에 생동한 축소판으로 됐습니다. 청정 에너지 수입 성적표도 괄목할 만합니다. 훈촌 통상구에서 길림성 홍흥 에너지 유한 회사를 거쳐 수입되는 LPG, LNG 등 청정 에너지를 가득 실은 운송 차량들이 질서있게 현장에 진입합니다. 삼일꾼들은 서류를 엄격히 대소 확인하고 화물을 검사하며 규범적으로 하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 에너지는 훈촌에 도착해 집산된 후 다시 전국 각지로 운송됩니다. 홍흥 에너지의 고효율 수입은 신에너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동한 묘사입니다. 올 들어 훈촌시에서 수입한 청정 에너지는 10만 4,500톤으로 무역액이 3억 6,3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32.2% 증가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통상구가 협동 연동해 고효율로 LPG, LNG 등 에너지의 순조로운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구역 에너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고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훈촌은 이미 동북의 중요한 청정 에너지 수입 집산 중심으로 됐습니다. 에너지와 상품차 수출입의 눈부신 성과 외에도 훈촌 통상구의 특색 우세 산업인 신선 해산물 무역 또한 지속적으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훈촌시에서 수입한 신선 해산물은 2,203톤으로 무역액이 3억 4,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킹크랩 등 고품질 해산물이 끊임없이 수입되면서 조원 유통, 도매, 음식 등 전산업 사슬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해산물은 통관 녹색 통로를 통해 도착 즉시 검사 즉시 통관을 실현했는 바 수입 규모와 성장 속도는 동북의 첫 자리, 전국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국 전자 상거래 영역 또한 다방면 돌파를 이룩했습니다. 올해 1분기 훈촌 다국 전자 상거래 수출입 무역액은 57억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97.35% 성장했습니다. 다국 관광, 상거무역, 소비 등 쌍방향 소통이 갈증 활발해지면서 문화관광과 경제무역의 심층 융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 들어 훈촌 각 통상구에서는 다방면 돌파, 전면 향상의 강력한 추세로 개방형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주동하고

동북아 개방 협력 종초에 독특한 우세와 강대한 활력을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통관 편리화 개혁을 심화하며 대외 경제무역 합작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또한 통상구 경제와 문화관광, 상업무역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동북아 개방 합작 종초의 자원을 끊임없이 제고해 우리나라 변경 개방의 고품질 발전에 훈춘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절 연휴 여객 유동량이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훈춘 와스터구 활락섬, 훈춘 현대 백화 등 핵심 상권과 훈춘 해삼을 고리는 인기가 넘치고 질서정연합니다.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절실히 보장하고 관할구역 사위치한 대국면의 안정을 수호하고서 훈춘시 공안국에서는 경찰력을 동원하고 일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진남색의 책임과 담당으로 명절 안전의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광범한 군중들의 평안하고 상서로우며 질서 있는 연휴를 전력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훈춘시 공안국 신안파출소에서는 해삼을 거리에 상가가 밀집되고 관광객이 집중된 실제 초점을 맞춰 경찰력을 정밀하게 포치하고 민경을 조직해 조문 안전검사 행동을 전개해 각종 안전 우환을 전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민경들은 관할구역 해삼을 포장마차, 수산물 상점 등 경영 장소에 깊이 진입해 소방 안전시설 배치, 전기, 가스 사용 규범 시달 등 상황을 종점적으로 검사 확인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 우환에 대해서는 당장에서 시정하도록 독촉하고 현장에서 상인을 지도해 응급처리 기능을 장악하도록 하면서 상인들의 안전 주체 책임을 전력으로 다지고 경영 안전의 방어선을 절실히 구축했습니다. 연휴 기간 상권의 인파 집중 치안 특점에 비추어 훈춘시 공안국 특수경찰대대에서는 경찰력을 과학적으로 총괄하고 립체화 술라 예방통제 기재를 가동해 군중들의 출향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했습니다. 특수경찰 대원들은 제식 장비를 착용하고 차 술라 도하기 도보 술라의 결합 모식을 취해 끊임없이 술라를 전개해 치안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제거하는 한편 현장의 인파를 소통시켜 혼잡, 압사, 절도 등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비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5.1절 기간 훈춘시 새시대 문명실천 선전교육 중심에서는 문화로 민심을 적시고 자원봉사로 변경도시 따뜻하게를 주제로 문화혜민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활동은 문화 공연, 무형문화 유산 전시, 미식 시식, 농특산물 판매 등 다원화 형식을 통해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도착하자마자 훈춘의 온기를 느끼고 단풍, 해운, 다채 훈춘의 독특한 매력을 감수하도록 했습니다. 오전 10시, 친근하고도 특색 있는 문화 공연이 훈후 고속도로 훈춘 출입구에서 상연됐는데 고속도로를 금방 내려 휴식을 취하던 운전자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장 옆에는 문화자원봉사점이 일렬로 마련됐습니다. 특색 미식 구역에서는 달콤한 막걸리 등 민속 미식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었고, 농특산물 판매 구역에는 입살, 목이버섯, 꿀등 현재 양질 제품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전시 구역에는 정교한 전시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는데, 오가는 군중과 관광객들은 몰입식 관상 체험으로 전통문화 풍채를 만끽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춘시 새시대 문명실천 선전교육 중심에서는 고속도로 입구, 고속철도역, 종점 풍경구 등 인파가 집중된 장소에 자원봉사점을 설치하고 문화, 미식, 농산물 등 자원을 통합해 문화혜민, 자원봉사와 문화관광 보급을 유기적으로 결부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몰입식으로 단풍 효운의 독특한 풍채를 감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절 연휴 기간 공천단 훈춘 시위에서는 붉은 넥타이 해설원을 조직해 자원 해설 봉사를 전개했는데 아이들의 마음과 언어로 역사의 온도를 전달하고 청춘의 힘으로 훈춘 이야기를 들려주어 연휴 문화 관광에 선명한
홍색 바탕색을 도했습니다. 오대진 국도수복기념관에서 단정한 교복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꼬마 해설원들이 꼿꼿한 자세를 하고 아직 어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발걸음을 멈추고 경청하는 관광객들에게 오대진의 애국 장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경청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감수하고 정신을 깨달으며 훈춘 변경 역사의 심오한 내포를 깊이 체득했습니다. 훈춘 실크로드 발의 고진에서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은 침착하고 자신감 있으며 인내심이 있고 세밀하게 관광객들이 제기한 각종 문제 직면에 명확하게 대답하고 상세히 해답해 줌으로써 양호한 지식 비축과 정신 풍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동 전개 공천단 훈춘시위에서는 관련 부문과 연합으로 붉은 넥타이 해설원에 대해 체계적인 양성을 진행해 오대징의 역사 사적, 발해 고진의 문화 내포 등 방면을 둘러싸고 꼬마 해설원들이 역사 문맥을 더욱 잘 전달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방송 소식입니다. 훈춘시 문화관광 소비가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는 가운데 특색 미식이 각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 우세를 바탕으로 해산물의 깊은 풍미와 불고기의 불향이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면서 훈춘의 휴일 소비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점심이 되자 해후 훈춘 해산물 거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양옆의 상가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고 숯불 향이 바람을 타고 퍼지고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면서 변경 도시의 휴일 미식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 했습니다. 중로조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한 훈춘은 킹크랩, 대게, 털개 등 심해 해산물이 더욱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고기를 대표로 하는 꼬치구이 기술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숯불 위에서 구워지는 동안 고기의 풍미와 양념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수많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관광객들의 식사 체험을 보장하고자 요식업 상인들은 사전에 식재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봉사를 최적화하며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봉사 인원을 새로 증가해 식재료의 품질과 위생 안전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여,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5.1절 연휴기간珲春방천풍경구는독특한변경풍경심오한역사내포와짙은민속풍정으로관광객들이가장선호하는필수방문지로되고있습니다5.1절에도일터를지켜전문아닙니다오늘은珲春시교통운수부문에서여러방면으로힘을발휘해안전하고질서있는교통운수환경을전력으로수호하고교통운수안전방어선을튼튼히구축하고있다는내용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1절 연휴기간珲春방천풍경구는독특한변경풍경심오한역사내포와짙은민속풍정으로관광객들이가장선호하는필수방문지로됐습니다모두들이곳에서삼국의경치를감상하고변경의역사를회상하며민속의운치를음미하고당풍해운다채로운혼촌의독특한매력을몰입식으로감수하면서즐겁고상스러운연휴를보내고있습니다이른아침혼촌방천풍경구영호각앞에는사람들로북적이고있습니다관광객들은엘리베이터를타고정상에올라멀리바라보며삼국의풍경을감상했습니다장엄한경관에모두들카메라와휴대폰을들어올려한눈에삼국을바라보는보기드문장면을담아냈습니다도만강류역민속문화관민족용오대증조제전시청도마찬가지로인기로차넘쳤는데관광객들이역사와문화의침륜속에서애국주의교육을받도록했습니다5.1절 연휴기간혼촌방천풍경구에서는특색민속활동을출범해시간대별로민족무용조선족접촉서극등프로그램을보여줌으로써관광객들이근거리에서무형문화유산의매력을느끼고혼촌민속풍토를몰입식으로체험할수있도록했습니다동방제일천으로불리는경신진방천촌에서는청색벽돌과기와로지어진조선족전통가옥이푸른나무붉은꽃과어우러져아름다운풍경을이루고있습니다관광객들은조선족전통의상을입고사진을찍으며소박한변경향촌의정취를체험하고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5.1절연휴기간혼촌시교통운수부문에서는여러방면으로힘을발휘해안전하고질서있는교통운수환경을전력으로수호하고교통운수안전방어선을튼튼히구축하고있습니다계절양호특점과결부해혼촌시도로양호부문에서는국가와상급간선도로종점구간의순찰빈도를가강하고변구청소로면홈채기균열등을제때처리해도로구역환경을지속적으로최적화함으로써도로의평정과원활함을확보했습니다혼촌시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집법일군들은검사하면서선전하고지도하는방식을취하고교통중추등종점구역에모를받고한도초과적재불법운영등위법행위를호되게타격해운수시장질서를규범화했습니다5.1 연휴기간여객흐름고봉의특점에비추어로면소통을강화하고로선인도응급방조등편민봉사를제공함으로써집법강도와봉사온도로군중들의출행을수호했습니다혼촌시교통운수부문에서는책임으로원활한소통을수호하고고수로책임을해석하면서평범한군중들에게안전하고질서있으며편리한도로교통환경을마련해주고있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5.1절연휴전국각지에서온삼육가정이혼촌에찾아와다채로운연변에서변경의봄날감상중화민족한가족체험활동에참여했는데당풍해운다채혼촌의독특한매력을몰입감있게체험하면서각민족간왕래교류융합의화합선율를올렸습니다혼을고속도로혼촌출입구에서길림새에서온양씨가족은고속도로에서내리자마자혼촌이도시의열정을감수했습니다원활한접대봉사를위해혼촌시는접대사업을정교하게준비배치함으로써외지가정이혼촌에발을붙이는순간부터세심한봉사를감수할수있도록했습니다 정화가도 미난 사회구역에서 심양, 대련, 장춘 등지에서 온

0: 도시 명함장을 지속적으로 빛내 초청된 외제 가족들이 이 변경 도시의 다원 문화와 따뜻한 환대를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훈촌통보가 국제 상품성은 다국 쇼핑 더하기 왕홍 방문 더하기 몰입형 문화 체험의 다원화 운영 모습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레저 소비, 관광 방문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훈촌통보가 국제 상품성에 들어서면 특색 있는 상가들이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품다, 로취다, 홍발 우선 등 슈퍼마켓에는 각종 수입 상품들이 즐비하며 관광객들은 쇼핑 바구니를 들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꼼꼼히 고르고 있습니다. 상품성 내 킹크랩 전시 판매관 또한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온라인 다국 전자 상거래 판매와 오프라인 신소매를 융합한 신형 체험관으로 관내 임시 양식장에는 살아 움직이는 싱싱한 킹크랩이 가득했는데 모두 알이 꽉차 튼튼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관광객들의 쇼핑과 식사 편의를 보장하고자 훈촌통보가 국제 상품성 내각 상가에서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편의시설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 인원을 배치해 상품성 내 관광객 동선을 안내하고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촌 한당 문화거리 야시장은 관광객 유동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당풍 고운과 시정의 정취가 어우러지고 삼국 풍미와 문화관광 체험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들의 야간 나들이 방문, 레저 소비 열전 목적지로 떠오르며 훈촌 야간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밤 장막이 들어오자 한당 문화거리 야시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로점이 빽빽하게 늘어서 향긋한 음식 냄새가 코를 스칩니다. 훈촌 특색의 음식 문화 창구인 이곳은 여러 국가의 맛이 집결돼 한 도시에서 삼국 음식을 맛보는 미각 체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연휴를 맞아 한당 문화거리 야시장 곳곳에는 경쾌하고 활기찬 명절 분위기가 감돌면서 대량의 시민과 관광객들을 흡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들도 동행해 공연 관람, 야시장 나들이, 미식 맛보기, 야경 감상 등을 즐기며 야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에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5일 기간 한당 문화거리 야시장은 시정 정취, 문화적 향취, 국제적 품격으로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해 야간 유동 인구와 소비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에서는 야간 경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문화 관광 소비 전경을 풍부히 하는 것으로 문화 관광 상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변경 도시의 밤이 더욱 다채롭고 도시가 더욱 활력으로 차 넘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성투그룹에서는 그날의 전국 문명도시 건설 동원대회를 소집해 시당위 시정부의 도시건설 사포지요구를 전면적으로 시달하고 전체 간부와 종업원들이 일심 협력해 실속 있게 일하도록 동원함으로써 국유기업의 담당으로 훈촌에서 전국 문명도시를 건설하는 데 성투그룹의 힘을 이바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 문명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도시 품질을 향상시키고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상하가 한마음으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임무 목록과 대조해 일일이 정리하며 전원이 출진하고 전역이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종점 임무에 모호를 받고 도시건설 관근 환절을 조시하며 서구역 무릎봉사의 정밀화 제고를 전력으로 틀어줘야 합니다. 공원 광장의 문명 향상, 원림 녹지 관리 보수, 급수 난방 민생 보장 등 사업의 질 제고와 증효를 전면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도시 중점 공사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도시 건설 경성 조건을 튼튼히 다지며 기층 치리와 환경 정돈에 적극 참여하고 농후한 도시 건설 선전 분위기를 전방위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大明演义》。